0: 만나게만 할라.
1: 네, 와, 나서 셋 바지라. 요, 요. 로. 이거 뭔가 더 바지 소지. 아. 하우. 이나스 위.
2: 이나스 아버지 로고로 달라. 벨레야 구파냐 파냐. 달라 내고 미디기. 오웰레리 모딘디. 오수기 나다다미.